0: 하려하이 그런
1: 마음. 그 함로 학교 탐험자에서 또는 그 아니 그 하나스코 그렇겠다. 또뭐 가차까지 세년 대타니 해야 되다. 아그 브리롱도 사먹는 방우. 가부터서 또는 사이상 가부터 또는 심해봐서 또는 사가다고. 아그 브리롱도 사먹고 방마 캐노봉이 사먹고 양양 땅산의 산업자일이 캐노봉이 봉 사먹봐야. 아부부와 사몽 몽사야 부사의 시골들랑의 보리 나부나고 마무양 송사 남한나고 부사부터 인자리도 이긴적 손에서 손들랑하나고 땅가 소시나주 그것은 부사부터 인자 받아야겠고 이거 진노 가나까이까 구신동만이 하녀 부리러 하녀 부사나나 이 하인 돌돌가 동호이고 있다고 아부땀미로게까 함 큰년이 다거이 그러니까 사실이 간직해서 사실이 빈 타이머도 뒤에 좀 맡한 거. 이게 빈 양 녹녹히 삼고 빨리 맡으라고. 그 버리려 하시사 삼은 거방 빼서는 거 삼은 거. 그 양 무슨 이거 산업어 송이 맡으라고 무슨 이거 사 녹은 간연형 거봐. 맞아 가시 가시온 그 눈은 시사 어디서 감 감고요 하반 거. 그 봉 거 때 잠이라 파요다. 这不买了人家家家他是不是不地里嘛东东你阿叔山人就是做那个应该来讲白色白色农民嗯杨不山那不切菜白东对哦他个对阿不那么还真是咱们俩不里东你你通出来东通咱们俩开着东东哦你看咱们俩咱们俩我们可能在过来干嘛我们可能在你看还有开个不就卡不容易出来的啊我还在过嗯
2: 说什么足够？对，我把孩子那时候鼓励着，我做那时候那时候开心的奶奶，不是你干不是当，是不是？我这个是老了，我该他们他们半夜不打，妈妈没夜不打了，没得动力。嘿嘿，现在不可。啊。给阿婆那时候是老了，不嘛不行了，伢，做那时候还在东航街，你看我干哈么呢？
0: 누군가와라이쇼라이들이나자부실라이장가아아미히긴장나이노파츠클라이마이미문약쿠다힌차야보이마이미쇼트티보타모클라이아보기시사나이쇼모이보노추바카니야게에바풍아이도무노노파타니로고파노기시사수바카니게리록탭타니기시사수바카니야게레뜨기시사라 샤몽헬롱고 하야디바나
3: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0: apurbo kisisa khachigna nina phungai tumuno janija samu janija khlai kahine ke khlai nani o je basic je romde koni ko janija ri je tuku furo janija chumani ri shui pa kahine ke khoroksa nok nok khunai ko nai breni thani ri shu thani te kisisa le helengu haya dibana hello
2: Phunka ham
0: ta khono lam shogo belakino ham bai sin sini tini ni shal kama pandabo
2: Chhotur
0: batrek khai nai ka first color ma ekhel line le tu best chicken color a second tray
2: go
0: 25 chicken kala ra second tray go 25 chicken kala ra kin 3
2: I was lik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0: Hm.

0: 어고 모양 사모르네. 언나
1: 아 뭐뭐 나의 큰아빠 큰아성무 누가 갔다 아버박에 뭐 성경만 나있다
0: 어 산달래 어박은 나이 성경만래 부
1: 네?
0: 언나
1: 나야사 나가 사나 나냐야 나보 신나자 무파이브 너 사워

0: 나라 답을 성장해 사봐요 나라사 다가마 사도번이가 만송나자 나라사 성장해 사봐요 사봐 엄마
1: 왔다 뭐가 밥이 오 엄마네 어 걸려 어양

0: 3번 진행 질의.
1: 4번 거 선배?
0: 예.
1: 파디야 쪽 파디.
0: 어나 아소가로 넣어봐 칩칩.
1: 할게 어른 아소가시는 근데 캄플라이.
0: 다음은 나다 카이노 그리디야.
1: 너 거는 몰라. 미안해 너 간디 다음 카이 똥이야 시도. 에이 명크크너.
2: 어 파요 파요. 아형 나도 뭉쳐 나 이거 해 똥머니. 거선 3으로 넣어봐.
0: 어 3으로 하지. 그나 까미 같이 살았냐 부. 아마 가가 쪽비 안어 사이를 봐야 되네 사이 하루. 아슴다 딸래 사바이야.
2: 너 딸이 따면 가려나사 사가이 사람이 밟아 싸우.
0: 그러니까 안 탕지면은 나라 맞지 그런가.
1: 너 할게.
2: 너.
0: 어 나 강래. 나 강래 저 탕가 맞지?
1: 탕가 탕가 사바보 손드랭 난카.
0: 안너 맞지? 안그 발레 실레 카블레 마스마 탕가나.
2: 담어 바이베구라 바이베케나 블레이
0: 바이베케야
3: 담어 바이베구다 캉으라
2: 바이베케야 살아 깨우야 살아 심한 갑라
0: 아 살아 싫다
4: 아 사이빼면 자도 살아
3: 너 한가이 봐 아숙다 동호이 땀 가이나니 허버 토구 한가이 가나바 지타 승토 비시 부름부름 너 까미니 게르무타 클라이 동우
0: 아
3: 딱라이 보 마 클라이라냐이
0: 마 나이따
3: 아무님 방이너 안카이 히노 무스강 손이 바니 살아오 클라이라이유는
0: 자오 아디나 파나
2: 리나시 나니까 뭐 해봐 번호 또 그래 땀 가냐니 아 꼬섭
0: 오
2: 하티랑 마 가냐니 블레
0: 마 가냐니
2: 이미식 힘내 야니 너기워
0: 너
4: 땅땅이 군마사 파나 땀
0: 너그라이 그리뇨 탕한 땅가 땀니 너그라이
2: 너 탕한 땅너 빠이는 땅 이거에서 내리 군마사 땅구
3: 아무런 사사 갑라
0: 하게
2: 왜 군마사 말아 켜나 블레
0: 오 라인다
2: 아
0: 하게 탕 라시나
3: 탕한 땅
0: 군가 앙

0: 누가 랑커 미약 타산 녹라 능래 바삭 타고 나타나
1: 어다고 섬가시야 미안이 꼭 미안 사나가 능 별안이 룸수거나 미안 타나 동사 타냐 하니 별에 동가다
0: 능 삼두성 동사자 많가
1: 다음은 붐들
0: 암때 사이만의 때 사이냐 하인 동어나 능래
1: 마야 아까 능 복공은 수배 사나바네
0: 그럭듯이 지금 꼭 미야워 앙보 무속세는 탕부로 꼭 후도 후도 그날 땀을 나하리 나이바 아 가그노그라 주님 모소바리 고나시 선생 카이바 하이 모쪽보라 야 방아 쪽자 끌럭디 카이바 고라디 캡자 안 카이봉은 누구 올다 오스지마 파지오
1: 누구 거버 누구 아무도 용나이

0: 이리 빠져나가는 저 우탄빨리 메롱청가로 저 어서 청가오 알아서 마탄 그러나 어부리지
1: 빠모
0: 너 바디바 띠아르케 너 코른 마야 코너
1: 능보 가시 땅을 마야 생을 라바이 빠케 빠케 힘디
0: 바디
2: bolong tuh lama bolong tuh bayi mabo mu ayah mu ba suara di kafe tampu lama hantar tuh kalau di nok bisa makan deh kita kam kalau di bang ada wan sutong na ani wan sutu jadi ni wan sungguh na tamu tali cekat tali tetanggo ang batay bersuk sosinan madam makajang makajang langja